0: 上背后的记忆呀。
1: 그리고아니그슨가야네기약네기그슨가야야사니오네기약네기슨오네기우토오야한지스바야가디약니야한지마오야한지스바야하오니야한지스바야하토노이렇게니가니바니키야니야한지스바야하나가서바다바니가스프레크니기약슨다다다수바들스핑우토가디약니야한지마오